0: 함은 당의사나이 옵니다. 따이 빨래이 뭉또. 드야 상노 강 공부브라오이 당의사나이 낭신하자 잠사.
1: 파이디 아쪽 파이디. 승래 너로 카이 새복님 뭐로 겹래.
2: 선유 동거 봤어이. 승캐 셔 새복님 걸라요. 부박그라로 카이 너로 당의사나이 록노. 땀문이 흔말래. 승캐 부이따기 캐노 사목마 땅우. 너로 카이 깨부 부이따기 장르부 난냐? 바이탕니 모르지 뛰냐? 제스퍼는 제프로 무슨 거 사문클라이 동일만우. 아로노 땅의 샤나이록 바이 세보 클라이나이록니 펠라이만이 따봤으.
0: 넌가 부지카. 나무 뭉쳐서 사무록 낭의 팔만이드 뭐 몰라.
2: 나또카. 진이 사문바 따이따 먹나사. 이거 크나 살짝 동캐노. 넌니 암자니 클라보. 트이르만이 반다 동우. 승 암자니 MPW록 바. 번호 뜨이뇨 암튼이 버러렁너 녹부룸 부룸 하부이 사는 흔히 마 팔면 있다
0: 그날에 뭐 저러러고 응아이바 농아 틀이 마 판다러
2: 그날 풍니 담지 저러오는 응아이다 떡하
1: 담사범라이 증배박 녹라보 마탕나이 해다
2: 이 바스이 너럭 배박 너 탕이만우 탕이만 캐바 멜란뇨 싸우다
0: 탕가이뇨 틀이 말이나 낭나이 하이는 그놈래 몸라이
2: 아우 다다 아부는 방은요 반다다 트위를 하니 낭우 나또카 아부는 가 거부니 프로그램 능 트위를 캐 니니 트위너 블라드뱅거 가디오이 떠니 작나자
1: 트위너 버 가디오이 떠니 마노 하이다
2: 마노 봤어이 나북제스 블라드뱅거노 트위 가디 작나 미신 떠구 아로 떠니 캐 꼬다문야 하디 발사반의 떠니 파노 마노 뭉사번호 대라야 무지카
0: 그날이 몸라이 대라퉁 대라퉁 아보꼬 꼬토리야 앙레탐니 바게 아니 부산이 튀녀 도망사멍으리 쫑아봐 창니 티 톱사 카나카이 아보 아슥라이 하자 그사탕그 티 기시사 탕마세 부슥감 하이니 타
1: 하이파나 앙레 그탕 브라보라 부산이 튀녀 하이게 까리자게 동의 망락 하이마 동우
2: 고타민야 다토카 바스이 고 땀은여 능 퇴가리만이 너 기차번호 떼어서만 글락 그나케 신이 우 헬 미니스터 보 반도어 동나이
0: 몸라이 능 카록다 뜨기도 그나승 탕락 땀은이 힘알에 시리시티오 신이 도판이 라자오 그르이 모하께 사귀는 티녀리 나니 꼭 타셔봐니 사시네 승 퇴리야 스라이 스라이 꼭 능 분이 너고 타나가 탕이만 가
2: 그나디 다떡하 트위르만이 또 티난거니니 아니 매박니 까함니 박은요 다떡하 능아부노 딱 기시야 까함클라이의 무신한 낭만 있다
0: 뭐몰라이 능바 따모 무국시더라다 그나나 무슨 따모 능 사보 안우 코라냐이 아?
2: 넌카 나다 살리야따이 앙탕카 탕카도 봤어이
1: 너 아건 정보 기사파노 리나 세무송야 행가이바 범라이 기사석 사자야 세영이 탕가나
0: 퇴리야 하는 아스카이 삼아세 뭐부수 부시야 행가이바 따이부수 코라냐 나이동고 행가이바 보노 따이참 사나사 힘이 더 마이 잘라기라나
1: 아우 힘이 살아얀 땀사양나샤 하이파노 바리와 땀무이 크등통 기사 나이시마 파이가나 따북디보니 반다
0: 능 탕디 다모마노 나쪽의 성적비 악무속도 이 가려의 니기라 세월이기라나
1: 나건 탕디 나 띠는 파이디